0: 땡게 주시 주체 다디 다가다 시신 뇌카돌이야 또디 동반이 주셔야 이거 아래 단디 동반이 주셔야 되는데 디 이지 동시 최제 송유도 자네 아니 지 시다 람다 지금 데뷔 최망고 지금 뭐 대선 소소소 시제 내가 망고 대형 것도 와 사실 이미 이도 자네 최신의 동시 최제 소리야 지금 다 최제 다 마다 그 최제 나서 어디 지금 송유고 아래라 아니 최제 뒤에서 단 제래 아니 람건도 그 뭐 디디 뭐 배전신 대형 거 말이야 자장가 숨지기 뭐든 게 주식 배든 거 주식 레임도 와 자 다디 야 림베림베 체네 아니 상하게 규디 차리야다 제 배든 뭔가 그거 시행 거 이제 자네 다 되대야 더슨 더지 레임 거 이제 되네 니네 어떤 게 드실랍나 제니 다 아니 콜로를 무슨 부디 콜로 당부역갑리야 내 되게 쉬대하게 댄시 남샤 송샤부디 산신들에게 추격에 중시대부디 제니 다 콜로 발베 콜로 당부역 난게 곡된지 다 가다 지 내로 대코나니 간듯이 임받디 다 지이침부지 다 시징 뇌갑으로 송부에 말해 자상가 내로 지들이 임바디 배 지침바지 시행도 자네 달라 지지 로도 짐베 로 머리바디 지침바 시행해야지 봐 대인년보 아니 유로 지지 로도 짐데 봐 로 대기 년보 진단 개외 유치지 말로 봐 내 등에게 다 시럽디 인 뒤도 하는 거 시행과 차이도 와 자 지네 임바인도 자네 콜로 발베 곽된 소디 곽된 소용이 아래 곽된 세셰 시부지기다 시부차오지기 세셰시나 대단에 람딩이 아니 람딩신님도 다 가다지 람딩이 유유에서 다 세부 차이고요 아래 다가 내신기 군중 참문디 다 이제 세부 차이고요 아래 다른 때문에 독진 참문디 차이고요 아래 다 때문에 콜로 순배 난기 아니 지시부 님분 더더부 다 님분 더더부 유일람에 세셔자연도 다가는 신기 지 루루고 떼서도 되게 다 세세사람 높여 세우기 아래 어다 너 되게 아니 담배신 난게 이제 람지 담바스 때하게 다 람지네 터두로 이디 디다네 마 배지 숨기 살이 숨기 유유 유제유에서 디 남샤디 지심 숨는지 디다네 아니 나게 람기 멍시디 디다네 띵이 아래 자 진짜시겠다 좀 된 대기 가서 우리 중국 인베 코로나 디디 남한가메 마 치마치마 도 치마치메 아니 가서 우리 숭기 시르 제제도 시야단 로가야지 해진 있어요.
1: So all of this was actually a sort of a part of the overall argument by Nagarjuna and so on. Demonstrat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Mahayana scriptures. So we spoke about there being three turnings of the wheel of Dharma. And out of these three turnings of the wheel of Dharma, the theme of the first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was the Four Noble Truths, and the second was the Perfection of Wisdom. And when dealing with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there is a certain hermeneutical concept that is developed, which is to underst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at two different levels. On the one hand is the explicit subject matter, which is the doctrine of emptiness, and then there is also an understanding of what is called the hidden subject matter, which is the stages of the path that are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of emptiness. So in these scripture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n explaining the doctrine of emptiness in great detail, of course, as the subject of the emptiness, many lists of various phenomena are listed, both impure and pure phenomena. and particularly corresponding to the levels of understanding of emptiness, there is also an implied procedure

0: 강원도지 소소 타바든 대회 시승규 차와 예수대라 아니 사이게 담배 내 예수규 아래 강원도 시승규 아니 차례 메스대라야 아니 사이게 담배 아니 내 메바 송규 아래 자 드네 이메 인도선 사이게 담배 내 담만에 세대 시승규다 차례 예미 차례 강도 예미 대디 타는 송구도와 드네 이메 인도선에다 안다지 담배 심은 다 소소 탈배 수준 단디 가서 땡 포문이가 놀이야 싸워디 다냠난체 임마리 경험파도 경험마 다이나야 낭세기 대세 대대기 야가기 유주도 뛰니 아니 경험파디 다 경험마 아니 담배 차네 처음에 매버리디 이나야 땡이 차네 야 개발치 손대요 다디 다 가서 그게 지속이야 내 단계 원에 대저자 가셔야 유주동 가야 되는데 폐지 여살에 유주동 가야지 폐지도 차이 무요하래 이내다 대저자 유주동 하려야 거라 지금 대바로 지기타네 남산 유주동 들었는데 가오래 야 가셔 어디 생각인 게 빼나 배배 지 가서 그게 뒤에다 도모 뭐야 나나리야 결론매에 덤벙 먹어라 파만 이소 구비하래 그래서 파만 시탄을 여봐보면 대별로기 지단체는 파만 이소 구비하래 팔짱배 인양소 주배이나 결론고 덤벙 예미평소 체크 매바래 자 니네 이메 인도산에 다와 니네게 내다한디 에네 당고 가수래 니네게 벽에다 내주 진도에 라는 주주 당고 중나 단디 긴둥기 타제야 마도 결론지 강사지 타제 표야 매발이 그래서 가시에게니 데 겨울음식 타제는 지그리스니 시행에 인구들이 뛰 누워 마시베다 해 자 저리면 인도 그다음 때는 좀봐 누워 좀봐 주 구두체는 타제 거야다 태야 지금 별로 찍어 오더는 뉴에 라는다 테라와드 대박은 뉴에 라는 다 찍어 요아리 자 저리면 인도 자네 상매단에 다디 가소래 라랑게 대벨루기 듀얼 님십체 근데 지단 믹스했는데 칼칼이 여죠 심주체 대다 쳐지 뇌여기 다다다대 지다 그큰 내주도 뜬 근데 그 단에 이니 다 구두체는 탁주시고 아주 쳐두고
1: So this reference to the noble sons and noble daughters, I think, also has a significance which as practitioners of modern age should bear in mind. Unfortunately,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noble daughter is missing.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n Buddhism, insofar as the actual teachings are concerned, there is no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even if you look at what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the Buddhist practice, which is the Vinaya, the ethical discipline, particularly the monastic discipline, even there, this monastic discipline as enshrined in the ethical practices of a monastic member is said to be so important element of Buddha's teaching that it is said that where there is the practice of the monasticism as exemplified in the three principal monastic rites, wherever such practices are present, the Buddha's doctrine is present. Wherever such practices are absent, the Buddha's doctrine is absent. Such is importance accorded to the monastic practices. So even there, when you look at the ethical teachings and the precepts and practices enshrined in the monasticism, we will see that opportunities are given to both men, male and female practitioners equally. For example, just as you have full ordination for men, there is also a tradition of full ordination for women. There is also a tradition for full ordination for women, and in terms of the actual precepts, and there is no understanding that one precept is higher than the other precepts and so on.

0: or performing mask dances and wearing different kind of masks and so on. Although these rituals do have a place in the overall spiritual life, but one must know, you know, which one is the which one needs to given the priority. And the reason why I say this is that it is important because now, as Buddhism comes to the West, and there is a slight danger that the Western students may also follow the wrong, sort of adopt the wrong aspect of the Tibetan Buddhist culture, and there are indications sometimes that this may be happening. I've seen some cases where people who are claiming to be teachers of Tibetan Buddhism wearing really strange costumes and strange hats, and so this is a sort of a beginning of adopting the wrong aspects of the Tibetan Buddhist culture.
1: 내별주시대 우리 나 런니스미 코너 이미 나 자르멘이야 레비스크돌이야 나 대세한테 호재 커미디 나러리야 구단시 개시야 구단 제네스 구단시도 디와데 자바치 티샤 자바디 다 문에선다 바와 제네스 기타 이게 조단게 미즈무도 바와 제네스 제네 인디 샴데미 긴두베디 양아식 면제 표대에서로 양아식 냠샤시 대에서로 양아식 라 태무산 대에서로 집에 있나 죽으셔요래. 맨 잡았디 나치세 부시세제 그 세임 등기. 제자가 이제 가 야부로 세서 다 가죠. 더 지기다 벽이 나 가서래 벽이 어떤 좀 무치게 시계 미치시야 시계 미치게. 제자 그러면 다 대외적 시선에 이제 나치 부시세 이니 수스데 미제치기 세긴 피워치기 되자. 되는지 되자. 제사가 파고 제네스의 곰대 시선에 세긴 표시해. 세긴 사고 표시하고 됐으니 파고 제네스의 리아 최야선데. 근데 가서서도 점대대리 세긴 표시하기 이제 그렇다고.
0: I'll give you an example. about two or three years ago, when I was in Germany, I was visiting Germany. In the hotel where I stayed, in my room, they have arranged a tanka to be displayed there. And it was the tanka of Avalokiteshvara. And below Avalokiteshvara was a small figure, a monk. And of course it would have been appropriate in a tanka of Avalokiteshvara to have a small monk, figure of a monk below Avalokiteshvara, if the monk was, say, making a mandala offering to Avalokiteshvara, or the monk depicted in a meditative posture, you know, doing the meditation of Avalokiteshvara practice. That was not the case. The monk was beating a drum and playing a cymbal. And next to the monk was a figure of a lay person holding a ritual, a teapot, to make tea offerings to the protectors. So which is of course very inappropriate. Maybe and I found out that the tanka was the artist was the Westerner, and so maybe in his mind this monk was making this tea offering to Avalokiteshvara as imagining Avalokiteshvara to be a protector. So unfortunately, if this is the case, then the same kind of rituals of tea offering can also may also be made to the Buddha as well.
1: 남주다 봐봐. 나도지 고바들 집에 그돌이야. 이게 상관 난게 더버 투베 공부. 난이 들이야. 당원에 전화. 당아주 라마스는 들이. 원에 기견스는 들이. 다 신디도 치마 정주 마도고 발이야. 원에 다시 람등기. 다 라마 터도 들이. 다 눈이 장수 될 땡겨. 신은 될 셔겨. 그래 봐. 레디네 디 더버 투베 공부 종리야. 아니 저 셰 사버셰. 되디 머스테 쿠조르실이야 카바나 공식은 강강사 민스타체 더 디티리즈는 우유 돈이 제로지 제대로 와 에너지 세지 부야 서로지 베타지 뮤르샤이나 다지 다 디나데 시비체 공식 간다 괜히 라데 법치슈 디세지 디페지 법치슈 쳐야래 자 드르테디 에 상다지 아이나 삼체
0: also there are other aspects of other unfortunate aspects of the Tibetan custom. For example, if you walk into a typical temple in a Tibetan monastery, of course, in the at the head of the hall in the center.

0: 아니 다 마타게 제빈남주디 요한테 아치데 마도 텔레셴도 아니 가사 주고디 텔레셴베 쳐보고 요 말이스 근데 인도 감소부디는 섬서 모수하고 심리진의 심제는 늘지 늘지 나서 그 사다 되지 다 디나네 지 로이 왕게 다 낭생이 애네 왕게 심 두면 되기 때문에 다 다마다 쇼용돼야 되자 나 다들이 이 유미를 중화의 말이 딱배 줄의 중화의 말이 다 미다배 줄의 중화의 태양 심 모두의 때문에 그걸 심 모두의 중 모두의 이루자네 대남줄 뒤에 뒤에 그렇지 맞다고 지는 때에 심 두의 때문에 대남줄 뒤에 그걸 대도 숨을지 꼭 간다 제비 넘버 근데 정도 많은데 뒤 때문에 코로코로 두 모임에 아니 제비 넘버 근데 차야 누버지 예배 때문에 온 거야 지 차이도 와 자 이제 누구 가사 미다고 누베 겐세 소원은 시지 고야지도 와 다 디나네 사제 탐제 동에 와서 손대야 돼 다 기지 다 자연 그게 다 가서 집어보라고 샘 모두와 대왕의 중화 쌤 가래 모티브 잡았을 때 없나? 묘몽구 모티브 잡아 사과스 넌 쪽배의 명시회진이 있어요 자다 사과스 잡았을 때 쪽배의 랩을 붙여 쌤 가서 모티브의 랩을 묘몽배의 랩을 묘몽배의 랩을 왕의 중화인데 아니 죽고라 마타고 차이의 인상 대왕의 중화인 제부들이 아니 마타버려야지 뒤 동해와야지 초와 동해의 미개시다 말해 뒤 간다 동해의 댄식이 와래 다 동해의 댄식은 샤리가 그래서 이번 인도산에 아니 내 뉴몽베 샤완센 인 친절라 아니 누지기 동해 그런 시리즈 어쨌든 내 인도 사자 탐지 동해 와서 내 말로
1: sorry I forgot something from to translate from earlier just the conclusion so when you understand impermanence in those terms then you will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seals of Buddhism which is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impermanent. So anything that is produced by causes and conditions, anything that is a product of causes and conditions is transient or impermanent. And then the second seal of Buddhism is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ffering. So of course here suffering does not refer to simply the evident experiences of pain and unhappiness. Rather, it refers to a deeper meaning of suffering as our conditioned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of or caused by karma and mental afflictions. So in relation to this, we could perhaps it may be helpful to reflect on a few other passages. For example, in one of the sutras, Buddha makes the statement, this entire world of the three realms entire cycle existence of three realms are nothing but the mind. Of course, the mind only school of thought, Buddhist school of thought, interprets this passage as suggesting that the external world of matter that we perceive is nothing but extension of our mind or projection of our mind. However, the most Buddhist schools understand this passage to suggest that for example, we read in Chantakriti's guide to the sorry, Chantakriti's supplement to the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Madhyamaka Avatara, where he states that all the entire world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physical universe, and the sentient beings living within it are created by the mind. So, what these passages suggest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is the rejection of the idea that there is some kind of independent absolute creator. Rather, the whole universe of sentient beings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are seen as being created by the mind. And so how do we understand this? We will, for example, like if we trace the origin of our own, say, our own physical body, of the present physical body, you can trace its material continuum to a beginning, to the beginning of the